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
1: 오늘 약간 오늘 야자. 오늘 약간 때문에 quarteto. 오늘 야자. 오늘 que nada que ver con el quarteto.